0: 마도 알고 누른 말이지. 아나 이제 안 오는 거야. 오요오요라. 아나 거꾸로도 느려 말라. 쨔쨔나 마라카 페로와라.
1: Drifting clouds there, finishing up. It is dry.